0: Defend question, clear light is Yankee runway 16 level 50, descend 3000 until Amity, connect 203.
1: UPS 나만 나랑 디센트로 인제 F1 파스로.
2: 디센트로 인제 F1 파스로.

0: 제시아 1153, 캔 유 고 디렉트 오프레요?
1: 아, 디스턴스 다이렉트 해야죠, 저는 5G.
0: 제시아 1153, 러저, 리즈마 나비게이션 디렉트 오프레요?
1: 다이렉트 해야죠, 저는 5G.
0: 어라 세션, 소시 아프로치, 자리차 GNH298, GNH298. 다이나스티 100, 컨택 도쿄 레이더 120, 데시모 2
2: 120, 데시모 2, 다이나스티 100.
0: 제시아 1153, 디센드 바이어 스타트 100, 코렉션, 디센드 바이어 스타트 9000.
1: 디센드 바이어 스타트 9000, 제시아 1153.

0: 아시아나 108, 리클리아 디렉터 카시오, 샤라민제 99,000.
1: 다이렉 카시오, 기준이 99,000, 아시아나 108.
2: China Eastern 2751, is service Locado, 16 left.
0: China Eastern 271, contact Narita Tower, 118, decimal 35.
2: 118, decimal 35, China Eastern 271, hybrid.
0: 네. 코리아니아 705, 리사노 메인텐 11,000.
3: 711,000,
0: 코리아니아 705. 니폰 카고 223, 레프트 헤딩 300, 리사노 메인텐 1,800.
4: 레프트 300, 1,800, 니폰 카고 226.